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방송 시드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조별리그를 마치고 32강 토너먼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의 여정은 아쉽게도 조별리그에서 멈췄죠. 1승 2패 조 3위로 이 마지막 경우의 수를 기다렸지만 끝내 32강 진출에는 실패했고요. 전 국민적인 실망감도 역대 최고치인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이 현지 시간 28일 오전 대회 기간 머물렀던 멕시코 과달라하라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고요. 30일 바로 내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비롯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대회였습니다. 한국은 비록 탈락했지만 호주 사코르즈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호주는 32강에서 이집트를 상대하는데요. 경기는 호주 동부 표준시로 7월 4일 토요일 새벽 4시입니다. 사코르즈를 응원하며 남은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월드컵을 즐기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뉴스와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오스트레일리안 익스플레인드, 그리고 K아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네이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며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호주 분위기 익스플레이너에서 설명해드리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에서 잘 볼 수 있는 세 가지 깃발, 호주 국기, 원주민 깃발, 토레스 해역 군도민 깃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K아트에서는 빅뱅의 10월 호주 콘서트, 그리고 한국계 호주 힙합그룹 1300의 한국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3: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와 미국, 영국 간의 3자 국방협정인 오커스에 대한 최초의 청문회가 오늘 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이후 생존자들은 물과 약, 생필품 부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원주민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국에선 한국 축구대표팀의 32강 행이 좌절되면서 홍명보 감독 출입 금지에 살해 위협 게시글까지 작성돼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와 미국, 영국 간의 3자 국방협정인 오커스에 대한 독립적인 공개조사에서 서호주 지역 최초의 청문회가 오늘 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3,680억 달러 규모의 이 협정은 2021년 스콧 모린슨 전 총리 재임 당시 협정을 체결한 자유당 연립정부가 충분한 실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의회와 적절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우려로 인해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터 게럿 첫 내각 장관이 이번 조사의 수석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사 과정에선 전직 국회의원, 퇴역 육군 및 해군 장교, 전략가 및 학자, 인권 변호사, 노동조합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그룹의 증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남호주 당국은 철새에서 조류독감 첫 확진 사례가 나왔지만 지역 야생동물 개체군으로 확산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주총리는 지난 20일 이후 공공신고 전화로 5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23건이 검사로 이어졌지만 확진은 한 건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카이프루원 수석 수의관은 여러 기관의 현장 요원들이 이 지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외딴 지역 탐색을 위해 헬리콥터도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서호주에선 3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철새에서 발견된 사례였습니다. 호주 건축 건설업계 협회는 2029년 6월까지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은 국가주택협약에 따라 해당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주거 상업 및 토목 건설 분야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마스터 빌더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데니타 원 대표는 5개년 계획의 첫 2년 동안의 분석 결과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We're targeted to be about 20% less than where we should be at this point in time. That's about 90,000 homes.
3: 원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목표 달성 수준에 비해 약 2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약 9만 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방 예산안에서 자본이득세 및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변경으로 인해 해당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결정들이 내려졌다며 건설업계에 약 20%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제도 관련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대규모 지진 생존자들은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의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며 물, 의약품, 생필품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임시대피소엔 건물 붕괴나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인해 며칠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과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물자를 전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 We are short on drinking water and basic daily necessities.
3: 한 지역 주민은 식수와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하다며 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호주가 오는 7월 4일 토요일 달라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32강전에서 이집트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 토요일 이란과의 무승부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이집트의 전설 모하메드 살라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호주 대표팀의 헤이든 폭스 수석 코치는 살라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이집트가 호주 대표팀의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캐나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1-0으로 꺾고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첫 번째 팀이 됐습니다. 캐나다는 오는 4일 휴스턴에서 네덜란드와 모로코의 경기 승자와 맞붙을 전망입니다. 호주 대표팀의 32강전과 캐나다의 16강전을 포함한 모든 월드컵 경기는 SBS와 SBS 온디맨드에서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1일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여름 폭염 기간 동안 1,300건 이상의 초과 사망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사망률을 통해 연구자들은 특정 기간 동안 관측된 사망자 수와 같은 기간의 예상 사망자 수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계산을 활용해 사망이 연관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청은 이번 폭염 기간 동안 1,000건의 초과 사망이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이번 폭염은 유럽에서 기록된 사상 최악의 폭염입니다. 월드웨더 어트리뷰션 그룹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여름 초반에 이 정도로 심각한 폭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니카 웰스 연방통신부 장관은 호주 유권자들을 겨냥한 AI 생성 허위 정보와 밈을 막기 위해 기술 기업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사 결과 원네이션당을 지지하는 공개 그룹의 대다수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에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제작한 콘텐츠로 가득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웰스 연방장관은 호주 국민의 온라인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 I've been keeping a careful eye on what this is doing to public discourse in Australia. We know that big tech, social media platforms.
3: 웰스 연방 장관은 이러한 현상이 호주의 공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왔다며 우리는 대형 기술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주주들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여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즉 분노를 유발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 있다며 제가 답해야 할 공공정책적 질문은 호주인들, 특히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호주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민 아동의 예방접종에 대한 장벽과 촉진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외딴 지역에서의 교통편, 운영시간, 문화적 안전성 등과 같은 실질적 장벽이 흔히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SBS와 인터뷰에서 클라라 워커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원은 연구 결과 원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여론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8: However, First Nations families experienced practical barriers to accessing vaccination, such as distance to appointments.
3: 워커 연구원은 원주민 가정들은 진료 장소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부족, 예약 가능 여부 등 예방접종 이용에 있어 실질적인 장벽을 경험했다며 서비스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는지와 눈에 띄는 원주민 직원들의 존재는 중요한 촉진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고국의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끝내 좌절되면서 시민들의 분노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식당과 카페에서 가게 입구에 홍명보 출입금지 안내문을 내걸었는데 이렇게 홍감독 출입금지를 붙인 가게들을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구구석양 온라인 커뮤니티엔 미국 국적의 40대라고 주장한 작성자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에 가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글은 삭제됐는데 경찰은 협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인천공항 등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8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64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3도에서 낮 기온 21도. 멜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7도. 브리즈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3도에서 22도. 퍼스,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7도. 애들레이드,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1도에서 17도. 캔버라, 비 내리고 5도에서 16도. 호바트,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7도에서 15도. 다윈,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1도에서 낮 최고 31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비 내리고 22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9: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10: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11: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9: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12: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13: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1: Yes,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방송. 오늘 호주의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진스의 디토 같이 듣고 가시죠.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호주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는 익스플레이너, 오스트랄리아 익스플레인드 그리고 K아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호주를 잇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소개하는 K아트. 오늘은 9년 만에 완전체로 월드투어에 나서는 빅뱅의 호주 공연 소식 준비했고요. 곧 한국 활동을 준비 중인 호주의 한국계 힙합 그룹 1300 이 최신 활동도 전해드립니다. 이 앞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세 개의 깃발, 호주 국기, 원주민 깃발, 그리고 토레스 해협 섬주민 깃발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이 앞서서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는 익스플레이너입니다. 호주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민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활비와 주택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민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민 반대 정책을 내세우는 원네이션의 지지율이 상승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민이 여전히 호주 경제와 노동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익스플레인드에서는요, 이 반이민 여론이 커지는 호주 사회의 분위기와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플레이너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SBS 라디오 익스플레이너.
2: 이민 반대 정책을 내세우는 원네이션 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호주의 이민 정책과 또 다문화 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수십 년 동안 이민을 통해서 고령화와 또 낮은 출산율이라는 선진국 공통의 인구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노동력을 유지하고 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 정부는 이민 정책을 활용해 왔습니다. 네, 이 같은 정책은 호주의 인구가 현재 약 2,800만 명 규모로 늘어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이민은 호주의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사회정책연구센터의 인구학자 리즈 앨런 강사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호주 내 노동 인구만으로는 고령화와 은퇴로 줄어드는 노동력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민은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즈 앨런 강사는 이민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호주의 경제와 또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질수록 이민이 그 불만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이민은 호주 정치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활비 상승과 주택난, 또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 함께 이민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민 반대 정책을 내세우는 원네이션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폴리넬슨 원네이션 대표가 지난 6월 17일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연설을 한 이후에 실시된 데모스 오스트레일리아와 또 로이 모건 여론조사에서 원네이션의 1순위 지지율은 각각 2%포인트가 상승해 30%와 31.5%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6월 첫째 주에 실시된 뉴스폴 조사에서는 원네이션의 1순위 지지율이 31%로 집계돼 30%를 기록한 노동당을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원네이션의 지지율 상승이 특정 현상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정치 국제관계학부의 이언 맥 앨리스터 교수는 원네이션에 대한 지지는 주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 같은 현상을 항의성 투표라고 표현하며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불안, 또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순 해외 이민은 2022-23 회계 연도에 약 53만 8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24 회계 연도에는 42만 9천 명으로 줄었고요. 또 2024-25 회계 연도에는 30만 6천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로위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호주인의 55%는 현재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7%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인데요. 2018년에 기록했던 최고치 5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맥 엘리스터 교수는 경제 상황이 좋고 또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는 이민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또 자신의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게 되면 이민에 대한 반대 여론도 함께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맥 엘리스터 교수는 이민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주인들이 이민자 자체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맥 엘리스터 교수는 호주인들이 이민 규모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체로 이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호주 정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에 맞춰 이민 정책과 제도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사회 통합과 포용, 또 소속감 강화를 목표로 호주의 다문화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호주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치적 논쟁 자체가 비자를 신청하기 전부터 호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미 호주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과 또 앞으로 호주행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3: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주요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원네이션 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반이민을 내세우고 다문화주의 대신 단일 문화를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민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쟁점으로만 바라보기보다 호주 사회의 경제와 주거, 사회 통합을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
4: They track, they target, prices can climb. Startpage is the private search engine that helps keep what you look up online from becoming a price tag. Try Startpage at startpage.com. That's startpage.com.
5: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6: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7: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8: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 up.
6: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9: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코리아는 페이스북.
1: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주에서는 세 개의 깃발이 함께 개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호주 국기, 원주민 깃발, 그리고 토레스 해협 섬주민 깃발입니다. 왜 호주에는 세 개의 깃발이 있을까요? 그 답은 호주의 원주민인 퍼스트 네이션스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은 호주 내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주민 집단인데요. 각자 고유한 역사와 문화, 언어 그리고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레스 해협 군도민 깃발은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앙에는 전통 머리 장식인 다리와 흰색 별이 그려져 있고요. 이 깃발은 토레스 해협 섬주민들과 그들의 바다, 땅, 문화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많은 토레스 해협 섬주민들에게 이 깃발은 섬에 살든 호주 본토에 살든 혹은 해외에 살든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왜 이 깃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 홍태경 프로듀서가 살펴봅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10: 토레스 해협 제도는 퀸슬랜드주 케이프 요크 반도 끝과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위치한 섬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섬들은 호주에 속하며 고유한 문화와 역사, 언어를 가진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고향입니다. 1992년 섬 조정위원회는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대표할 깃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당선작은 버나드 나목 원로가 만든 디자인이었습니다. 버나드 원로는 공모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중요한 상징이 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버나드 나목 주니어에게 이 깃발은 아버지와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깃발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과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깃발의 모든 색과 상징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록색은 땅을, 파란색은 토레스 해협 바다를, 검은색은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을 나타냅니다. 또한 흰색 다리는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며 중앙의 흰색 오각형 별은 토레스 해협의 다섯 개 주요 섬들을 의미합니다. 떨세이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레스 해협 출신의 원주민 법학도 타이렐 비티 씨는 현재 퀸슬랜드주 타운즈빌에 살고 있습니다. BTC는 이 깃발이 토레스 해협 섬주민 공동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11: The Torres flag, I feel like it's a part of our cultural identity in itself.
10: 토레스 해협 깃발 자체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BTC는 이 깃발은 그들의 이야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특히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이 깃발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식민지화 이후 겪어온 수많은 부당함을 넘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그들 민족은 인간이 아니라 동식물처럼 취급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깃발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며 그들 민족을 대표하는 깃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고 전했습니다. 버나드 주니어와 타이레 씨는 모두 Thursday Island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가족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작지만 활기찬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타이레 씨에게 이 깃발은 일상 생활의 일부입니다.
11: Seeing flags in places such as courtrooms and just everyday places in the mainland.
10: 법정이나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 깃발을 본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본토에서 떨어진 작은 섬 출신이지만 본토에 와서 법정에서 자신들의 깃발을 보고 동네 우체국이나 사람들의 옷에 새겨져 있는 깃발을 보면 본토 사람들도 자신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모두 호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함께 연결돼 있으며 하나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나드 주니어 씨는 이 깃발이 널리 알려지기 전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는 1990년대 공모전 이후 이 깃발이 점차 섬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날 토레스해협 섬주민 깃발은 호주 전역에서 개항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대학, 의회,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볼 수 있고 또 에버리진 깃발이나 호주 국기와 함께 개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케언스에서 경영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타이레 씨에게 이러한 가시성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또 버나드 주니어 씨도 역시 고향을 훨씬 벗어난 곳에서 이 깃발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Carrying the Flag를 가지고 해외 영화제들을 방문했을 당시 런던과 파리, 뉴욕의 호주 대사관에서 이 깃발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린 시절 Thursday Island에서 아버지가 처음 깃발 디자인을 그리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12: No matter where I am, when I see the flag, I see my childhood growing up on the island and overlooking my dad's shoulder doing all them sketches.
10: 아버지 어깨 너머로 수많은 스케치를 하시던 모습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버나드 주니어 씨는 다큐멘터리를 갖고 캐나다에 갔을 때도 그곳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순간 호주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어린 시절의 기억만 떠올랐는데 그러다 문득 아,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주니어 씨는 아이들이 토레스해협 섬 주민 깃발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머스 메이오와 함께 어린이 책 Our Flag, Our Story를 공동 집필했고 토리 제이 모르디가 그림을 맡았습니다.
12: I've had a lot of readings at schools, especially around.
10: 특히 화해 주간인 Reconciliation Week와 나이도 기간 동안 많은 학교에서 책을 읽어줬는데 선생님과 학교 지원 직원분들이 모두 아이들이 책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토레스해협 섬주민 깃발을 보면 단순히 한 장의 깃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 토레스 해협에서 그리고 호주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화들을 보여줍니다. 타이레 씨에게 이 깃발은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이야기에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11: It's good that we have a flag dedicated and designed by
10: 그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깃발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타이레 씨는 이 깃발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13: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14: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호주 국기 그리고 원주민 깃발, 토레스 해협 섬주민 깃발. 이제 이 세 깃발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좀 더 호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리쌍의 노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지 못하는 남자 듣고 K-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15: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kind.

0: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1: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2: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0: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3: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4: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5: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이어서는 호주와 한국을 연결하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K-아트, 오늘도 호주를 찾는 한국의 아티스트 소개해드리는데요. K-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빅뱅이 2026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10월 호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호주 출신의 한국계 힙합 그룹 1300이 한국의 음악 레이블과 계약하고 한국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K-아트 같이 가보시죠.

0: 매주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기획자이자 컨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0: 네, 이번 주 어느덧 2026년 상반기에 마지막 K-아트 시간이네요. 1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호주에도 K-POP 팬들이 열광했던 공연도 또 들썩거릴 만한 소식도 엄청 많았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전 세계 K-POP 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빅뱅의 20주년 월드투어 소식입니다.
0: 네, 이 빅뱅이 9년 만에 완전체로 월드투어에 나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 K-POP 씬에서는 여느 소식 못지않은 빅뉴스였죠?
1: 네, 전 세계 K-POP 커뮤니티가 일제히 들썩거렸습니다. 빌보드, 롤링스톤, 포브스가 동시에 기사를 쏟아냈을 정도니까요. 네. 2017년 라스트 댄스 투어 이후 9년 만에 그룹 활동 재개인데요. 그것도 31개 도시 스타디움 투어라는 규모로 돌아온 것입니다.
0: 네, 31개 도시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전역을 아우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는 8월에 시작한 월드투어 빅쇼 리본은 한국 고향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미주, 유럽,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그리고 시드니 아콜 스타디움을 거쳐서 방콕, 자카르타, 가오슝, 일본의 여러 도시 등을 돌아 아시아에서 2027년 2월 28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월드투어 발표를 사전 예고 없이 올해 4월 코첼라 페스티벌 공연이 끝난 직후 무대에서 지드래곤이 직접 선언을 했는데요. 이 무대는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 코첼라에서 처음으로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빅뱅 20주년 월드투어가 오는 8월에 시작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해서 코첼라 현장을 말 그대로 폭파시켰습니다.
0: 네, 데뷔 20주년, 빅뱅이 데뷔한 시기가 2006년 8월입니다. 월드투어를 시작하는 시점이 정확히 꽉 채운 20년이군요. 더욱더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1: 네, 빅뱅은 2006년 8월 19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YG 패밀리 10주년 콘서트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YG 엔터테인먼트의 역사 30년이 되었네요. 네. G-Dragon, 태양, 탑, 대성, 승리 다섯 멤버가 데뷔할 때 평균 나이 불과 17세였습니다.
0: 네.
1: 2007년 미니 앨범에 수록된 거짓말과 마지막 인사가 각각 7주, 8주 연속으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단숨에 국민그룹 반열에 올랐습니다. 각종 최우수 남자 그룹상, 올해 노래상, 그리고 서울가요 대상까지 아주 여러 상을 휩쓸게 되죠.
0: 네, 이 빅뱅의 전성기 시절 히트곡도 상당히 많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하루하루, 붉은 노을, 판타스틱 베이비 너무 많은데요.
1: 네, 그 외에도 뱅뱅뱅,
0: 그렇죠.
1: 판타스틱 베이비 말씀하셨군요. 예, 뱅뱅뱅까지 아주 많은 노래들을 히트시켰는데요. 네. 사실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2012년 판타스틱 베이비는 유튜브에서 K-POP 사상 최초로 2억 뷰를 돌파한 뮤직비디오가 되었고요. 2015년 메이드 프로젝트 시리즈로 발매된 뱅뱅뱅은 전 세계 15개국 투어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빅뱅의 해외 진출은 2008년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쿄돔에서 첫 일본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그때부터 빅뱅의 일본 내 인기가 단순한 K-POP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가수 최초로 5년 연속 일본 돔 투어를 진행했고요. 2016년에는 일본 내 콘서트 관객 수 1위를 자국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달성했을 정도입니다.
0: 네, 이 5인조로 활동하던 빅뱅이 3인조로 개편이 됐는데요. 이 팀 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1: 네, 2019년 승리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를 떠났고요. 또 2023년에는 탑이 그룹을 떠나면서 현재 3인 체제, 즉 지드래곤, 태양, 대성으로 재편됐습니다. 이 공백기 동안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컸던 게 사실인데요.
0: 네.
1: 2022년 돌연 스틸라이프로 4년 만에 신보를 발표했고 빌보드가 그해 최고의 K-POP 노래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0: 네. 이 멤버들의 솔로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이세 멤버 모두가 각각 솔로 투어로 호주를 찾은 바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코첼라가 사실상 3인 빅뱅의 글로벌 공식 재기 무대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 빅뱅처럼 이 파격적인 월드 투어 예고를 한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코첼라는 원래 2020년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팬데믹으로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6년의 기다림 끝에 올해 4월 코첼라 아웃도어 시어터 무대에 선 건데요.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팬들의 크라운 모양의 응원봉이 VIP봉이 현장을 가득 채웠고요. 관중들이 한국어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0: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주 투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호주 공연 날짜도 확정이 됐는데요. 호주 공연 날짜도 확정이 됐는데요. 언제 어디서 개최해야 되나요?
1: 네,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시드니 아코르 스타디움입니다. 투어 전체 일정에서 보면 하노이 공연들을 마치고 곧바로 호주로 이동하는 동선인데요. 시드니가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유일한 공연지입니다.
0: 네. 10월 31일이면 할로윈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강란의 할로윈이 될것 같네요.
0: 네. 빅뱅과 함께하는 할로윈 밤 기대가 됩니다. 빅뱅의 20년은 사실 케이팝의 20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10월 31일 시드니에서 이 케이팝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그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K 아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1: 네, 이번 주 K아트 두 번째 소식은 호주 출신의 한인 힙합팀 1300이 신곡 발표 소식과 또 한국 공연 소식을 발표해서 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1300.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께도 잘 알고 또 관심 갖고 계실 만한 대표적인 우리 한인 동포 뮤지션이죠. 힙합그룹 1300.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1: 네, 1300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드니 웨스턴 서버브를 기반으로 한 5인조 한인 힙합그룹이죠. 래퍼 달리, 고요 라코 3명과 프로듀서 널디, 포카리 스웨트 이렇게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멤버 전원이 한국계 호주인이고요. 노래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바일링걸로 합니다.
0: 네, 정체성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룹인데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이라는 정체성이 어느 한쪽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함께 느껴온 다섯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팀으로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도 몇번 인터뷰를 통해 인연을 맺은 팀이죠.
1: 네, 1300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한인 아티스트 유라의 앨범 발매 청음 파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다섯 명이 만나자마자 케미를 강하게 느껴서 파티 직후에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그날 새벽까지 작업하며 팀이 결성됐다는 얘기. 또, 1300, 1300 헬플라인 스티커를 보고 팀 이름을 지은 것. 또, 스트레이 키즈의 방찬이 샤라웃 하면서 1300의 유튜브 채널이 단숨에 국제 구독자들로 넘쳐나게 된것등 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이 따라오는 팀입니다.
0: 네. 지난주 신곡과 함께 굉장히 큰 발표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식 데뷔를 알린 것인데요.
0: 아하.
1: UNK, 즉,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와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7월에 데뷔 정규 앨범 1300 영문으로 적혀 있어요. 1300을 발표하는데요.
0: 네.
1: 6월 24일 프리릴리즈 싱글 Clear Out the Room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7월 발매될 앨범 전체가 그들의 호주 한국 이중 정체성과 또 서부 시드니의 일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을 집약한 작품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네. 좀 기존 K-POP과는 다른 이런 음악을 하고 있는 팀 1300인데요. 한국의 메이저 레이블과 계약을 하게 됐네요.
1: 네,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는 딘, 오카시안, 림킴 같은 K-인디 힙합씬의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레이블입니다.
0: 네.
1: 1300이 그 라인업에 합류하게 된 거고요. 1300의 한마디로 카테고리를 거부하는 음악은 기존 K-POP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아이돌 공식을 따른다면 오히려 날 것의 에너지와 즉흥성이 핵심이고 그리고 또 자유롭고 유머러스한 태도가 음악 속에 배어 있어서 새로운 아티스트를 갈구하고 있는 K-인디, K-힙합씬에 너무나도 필요한 뮤지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7월에는 페스티벌에도 참가하는군요. 이 시기가 1300의 정규 앨범 발매와 겹치면서 음악 팬들 사이에서 관심을 꽤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UMK가 계약 발표 시 아시아와 전 세계로 음악을 전달하는데 1300과 함께하겠다라고 의지를 명확히 했고요. 한국 시작 공약이 이번 계약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현재 주목받고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얼터너티브 록 페스티벌 제21회 인천 페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데요. 이 무대에 1300이 출격합니다. 올해 페스티벌 테마 무브먼트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음악이 무대를 넘어서 사람, 도시,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는 역동

0: You are listening to SBS.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네, 호주 출신의 한인 힙합팀 1300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자 리포터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5: 네, 다음 주에 더욱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방송 K아트까지 함께했습니다. 빅뱅의 10월 호주 콘서트 기대가 큽니다. 이에 앞서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호주 국기, 원주민 깃발, 그리고 토레스 해역 군도민 깃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익스플레이너 시간에서는 원네이션의 지지율이 상승한 가운데 반이민 여론이 커지는 호주 사회의 분위기와 그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주 뉴스를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통해서도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SBS 코리안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앞서 K아트에서 소개해드린 빅뱅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빅뱅의 Fantastic Baby 들으시고 인사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뵙겠습니다.
1: What's up, everyone? We're Big Bang.